0: time is running out.
1: 거기 있으면 혼자요. 피스냥은 또 피스냥은 거기 있으면 혼자요. 피스냥은 또 피스냥은 거기 있으면.
2: Right about now, you're in for another surprise.